아주 쇼이 많아 지금. 나 오늘 집마트 오늘 집마트 성에 밀어봐라. 오늘 집마트 하고 있어. 윌린 텔레폰 또 윌린 텔레폰은 블록해라면 또 오이자 Monsieur Damien, mais ça a bidon fallait donner. Monsieur Damien, mais ça a bidon fallait donner. Ouais, Dieu, mais ça a bidon fallait donner.